말아 말링님, 강고는 이 말을 신하고 생기치는 신 시메리방 예수님 역한치라. 와킨 역한치나 신 카이토라는 마나 마나 니샤레만 칠리세킨치. 더 그에 요거는 역한치 푸른 마스티 푸른 투르시 카티나 마치닝 도르 카링가와 소마클리아. 역한치 카와사이 에이지스 망사와 유타리치니샤. 체메자기치 코날리아. 쇼카테키스타 우야샤 소마크탈리아. 마나 피냐샤 와오나리아 체네 소마클리아. 우실리아 지난 신역한체 예수 시미고나라 신야 수 서비더닝 알라리 이글레시아 샤모샤 소마클레 우실리아 수마 레스 지난 신역한체 고사이와 신역한체 고사이와 예 디오스 레마스 시미고나라 카이비닝 신역한체 네 와킨 치크네샤 레코피가 와킨 신역 카마스마니 신역 카이 카미스처리니 신역 카이 비카스나 야나 바칸니 카모나라 시알리 네샤 와킨 에리마노테 Mastor chang di man lek shai ba yuma. Akhir kaita nyokan sherimang sumaklia ali katinga wanisha. Sejar kai bijak sunai nyokan chim chim chim chim ba chun nyokan chi nyokan chira lek shai yuna lia. Kai bi intin disha reko shai kau sangga wanisha. Mana kai shimi jawa nyokan chi kau sayu nyokan chi sumaktalia katinga wa kai mana reko shai yuna rasa kisha ka ali kau shai yuna ra kiri nara achi yuna ra abe shai katinga wa lek shai ba yuna. Sumakang yai justrik shinenge go sumak resa na tokusha resa wasi bitiau ya napa kiri chimi alinya popunda testimonio anga lex chingawa sinam sinam lex shonai sumak tayaga tunchi rinchi shari rinchi sha radio la voz de napa nali nali rimosha ang sabakai santa teresita santa teresa Herencia masónica, como andía yo.